0: are into Radio Musty.
1: The lights go black. Boom.
0: The latest news and the greatest mix of music.
1: Radio Musty. Feels a musty.
2: 자, 잘 이거 왔다 소리 들으면 내일 문이 아까 사드니까 다리. All set for Musty Morning Show.